0: 항상 머리 깨야하면서.
1: 깨양.
0: 깨양 시 왜 깨기 약해요?
1: 고랑 왜 자산? 고랑 게 이러려.
0: 어, 지만은 AA制 아니에요.
1: 고랑 자, 고랑 해야.
0: 고랑 단, 고랑 자 아니. 아니야, 더 깨혼. 응. 아니야, 더 깨혼.
1: 아니도. 고랑의 카위도 못 간.
0: 嘿，你的逻辑啊，甲人无同款。
1: 啊，你迄边的歌吹出来了。
0: 哎呀，我都不要吹。
1: 世间生活处理啦。哦，来啦，团员嘛，听着无？